0: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
1: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
0: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